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5: 버스.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사랑 받아줘 사랑 골아픈 나라 남자만 바라본 너를 위해 나를 바친다 널 사랑한단 말이 부족한 오늘 밤 내 멋진 손가락을 빛내줄 거야

And that was Tove Lo with Habit Stay High. 이 습관이라는 게참 신기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내가 억지로 막 끌고 가는데, 이게 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이 습관들인 걸안 하잖아요? 오히려 약간 어색해집니다. And I think that is when you know a habit has really become part of you. The tiny things you repeat every day can quietly shape your whole routine. So, what is one small habit that has changed you more than you expected? 여러분들께서는 아마도 모닝그루브를 듣는 습관, 아침 눈 뜨자마자 출근 준비하면서 라디오를 켜는 그런 습관. But indeed, these little small habits does indeed change your whole life routine. 이 처음에는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또 만드는 것 같아요. You know, your habits actually makes who you are, like in reverse. So it's quite interesting how it works.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another week has started. Good morning to you. We are live in the studio. The weather is feeling quite cool these days, especially during morning time. So please be careful not to catch a cold. And hello, good morning. Our 박원희 팀장님 just arrived to the studio. She made it. 오늘 제가 박원희 팀장님이랑 방송 뭐한 3년 가까이 하는데 처음으로 약간 지각을 하셨습니다. 미리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월요일인데 아침 이른 시간부터 교통량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But she is here. I was kind of like debating to myself, okay, should I read the messages by myself or not? But then like I already have her outside the studio, everything in control. DJ Ba is now about to shake up the studio with her good music selection, everyone. 저랑 감독님이랑 딱 둘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또 박은혜 팀장님이 등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please give her a big welcome. 자꾸 이렇게 주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등장하시자마자. But anyways, morning groupers, since we're live in the studio, I want to hear a lot from you.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만큼 여러분들과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이끌어 가도록 할게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사연과 신청곡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If you are tuning in on our viewable radio, 보이는 라디오, you can leave your comments there over there for free. TBS EFM 유튜브 채널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또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쉽습니다. Okay, so let's see who are saying hello to me. 우리 Young H 모닝그루버, Dr. Paper 모닝그루버, 호박맨 모닝그루버, 그리고 해피라이프 모닝그루버. Good morning, 모닝그루버와 시작하는 아침 너무 좋아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도 너무 좋은 거 있죠? It just feels right and safe. And it feels really delightful to be here in the studio talking to you guys. 정말 제 일상의 어떤 행복이에요. It's like one of the joys in my daily life routine for sure. 우리 박은혜 팀장님 너무 인간적이시다라고 해피 라이프 모닝 그룹께서 Nobody can be perfect. 좀 사람이 이렇게 한 3년에 한번 정도는 5분 정도 늦어주고 이래야지 좀 인간미가 있죠. 그쵸? 맞아요. We're all same human beings. 이제 막 도착하셔가지고 지금 또 문어손처럼 막 분주하게 밖에서 업무를 하고 계십니다. 너무 고생이 많으신 우리 박원희 팀장님과 여형구 감독님이신데요. Morning Groovers, I will be waiting to hear from you all day long, actually. 하루 종일 여러분들 메시지만 전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2시간 동안 또 재미있게 떠들어 보는 걸로 하고요. Let's now move on to MG Q&A. Uncover your preferences and personality with a single question here on MG Q&A. 네. And this is our daily segment where I ask you guys a simple question. 주말 동안에 이번엔 또 어떤 걸 여쭤보지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You know, during the weekends, it's one of those days where I get to think about those MG Q&A questions so that you can answer. I always think about you like this. 여러분들 주말 동안 또 여러분 생각하는 저 어때요? Actually, yesterday I was outside all day long.
거의 밖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요즘 날씨가 너무 좋다 보니까 It feels like I'm doing something wrong if I just stay home. 집에만 있으면 약간 좀 범죄 저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서 최대한 요즘에 밖에 많이 나가려고 합니다. So I went out for another badminton workout during

in your wallet or not?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do you not carry cash in your wallet? 여러분들께서는 지갑을 들고 다니시나요? 요즘엔 지갑 잘 안 들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죠? 만약에 지갑을 들고 다니시면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지 궁금해요. Because we always pay with credit cards these days. Not even physical credit cards anymore. We use all these different kinds of convenient pay services. So I don't see many people carrying around cash. 근데 또 어디 식당 가거나 이러면은 가끔씩 현금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Sometimes you need those cash, especially when you want to park. When going to a restaurant, 뭐 발레 파킹 등등 종종 현금을 쓸 때가 있는데 현금이 없으면 좀 난감할 때가 가끔씩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현금을 어느 정도 들고 다니시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So obviously when I ask you guys a question, I always try to come up with my answer first to give you guys an example. 저는 현금을 얼마 들고 다닐까요? I actually have to check right now. 한번 확인해 볼까?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고 계시면 한번 생방송으로 같이 썸머 지갑에 뭐가 있나, 현금이 얼마나 있나 확인해 볼까요? I actually do carry around my wallet. That is one thing that I would have to tell you. Let's check. 아이고. Okay, okay. Right now, I have brought my wallet here. 지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오! 자, 만 원. 5만원? 5만원짜리 3개에다가 만원, 16만원 제가 가지고 다니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썸머 지갑에 16만원의 현금이 있다. 랄랄랄랄라, 현금 부채. 괜히 이렇게 현금을 한번 만져봤는데요. 자, it's time for you to check your own wallets, morning groovers. 이제 셀프 한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할까요? 나는 현금을 들고 다닌다, 안 다닌다. 들고 다니면 얼마 들고 다니시나요? 뺏어가지 않을 테니까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And also if you're tuning in on our TBS EFM's 보이는 라디오, leave your comments there for free. Alright, morning groovers, with this question, I will be back after Harry Styles, As It Was.

So while I was reporting our weather update, it got me thinking, are you guys turning on the air conditioner these days? 여러분들 요즘 에어컨 틀고 사시나요? Or if you're driving, do you turn on the air conditioner? Actually, I think this is the first time for me to actually drive without my air conditioner on. 오늘 처음으로, 그냥 처음은 아니죠. 오랜만에 에어컨 안 틀고 운전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뭔가 아침이 좀 쌀쌀해진 느낌인데, 우리 모닝그루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일교차가 심하니까 감기 꼭 조심하시고요. Let's carry on with our show because we have many moninggroupers saying hello to me. 저한테 안녕하세요. 막 인사 건네시는 모닝그루버들이 계셔서, Okay, okay. Everybody calm down, calm down. 제가 한분한분 읽어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좀만 기다려주세요. Sween Morning Guru님께서 on our YouTube says hello, hello there, hi. 상민 모닝 그루버 안녕하시고요. 우리 제임스 모닝 그루버도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최 부장님. Good morning입니다. 캠핑하고 정리하고 몸이 쑤시지만 맨날 또 가는 캠핑의 매력. 오늘은 밖에 뛰려고 나왔어요. 신나는 음악 많이 틀어주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So it looks like you had some great time on your camping last weekend. I know that you wanted to invite me, but I just didn't have the time to go. 체육부장님, 저 너무 초대하고 싶으셨던 거 알고 있는데 제가 좀 바빴어요. 캠핑 즐거우셨나요? 저 없이도? 저 캠핑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쩜 이렇게 한 번도 캠핑을 안 가볼 수가 있어요? 저 요즘에 그 유행하는 차박 이런 것도 안 해보고. At first, I had a stereotype. I'd be like, oh my gosh, I'll be surrounded by mosquitoes. Oh my gosh, I don't want to do any labor. I don't want to like, grill meat and everything. I don't want to prepare for everything. But I heard that it got so convenient for people to go camping these days. So I was like, okay, maybe the weather is getting nice. I might as well just give it a try one day. 그래서 요즘에는 좀 생각이 바뀌고 있습니다. 캠핑? 좀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그리고 막 밤에 진짜 1박으로 이렇게 캠핑하면은 막 별도 보이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낭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번에, let's go, 체육부장님. 운동 잘 하시고요. Okay, let's go back to MGQ&A.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Today, I wanted to do a little bit of a research. 오늘은 좀 조사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여쭙습니다. 현금 들고 다니시나요? 현금 전혀 안 들고 다니시나요? 어떤 답들이 왔을까? 5382.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친구가 막 먼저 내려고 하면 최소한 덫이는 할수 있게요. 때로 현금 내면 할인해주는 매장도 있어요. Oh, for sure. Some restaurants, if you go to certain places, they actually give you a discount when you pay by cash. And also, according to 5382, they carry cash so that they can Dutch pay when their friend is about to pay something. 근데 이게 만약에 친구가 막 이렇게

계산 내가 할게 하고 냈어요. 그럼 아니야. 나랑 같이 이게 반반으로 내자 이렇게 하고 현금을 딱 건네줬는데 저 현금 없는 매장인데요. 이러면 어떡해요? 아 그럼 그래 이번엔 너가 사. 이거 좋은 방법인데? 현금을 들고 다니면서 친구가 결제하면은 아니야 이거 절반은 너가 이걸로 낼게 이러면은 현금 없는 매장인데 그러면 아할수 없다. You know, like if they don't accept cash, there's nothing I can do. 아이 그러시진 않으시겠지. 전 어쩜 머리가 이렇게밖에 안 돌아가요. 요즘에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한들 뭐 땡페이 막 이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바로바로도 싸줄 수 있다라는 점. 어쨌든 우리 5382 모닝그룹업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것. Ben Sproul says, "Oh, let's check out what people do in Europe." According to Ben Sproul, they said, "Europe has many more cash-only places, which makes carrying coins and bills unnecessary." Wow, they even carry coins too. 아, 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르구나. Of course, it really depends on countries, right? Because it has to do with their culture. I kind of thought so. 근데 I always have this thing about paying in cash when traveling abroad. I mean, I mostly pay with my credit card here in Korea, but when I do travel, I kind of like to, touch the cash of other country. I don't know. It feels like I'm really traveling. If I just pay by certain pay system, it doesn't feel authentic somehow. 뭔가 그 현금으로 해외여행 가가지고 내고 이러면 약간 은행놀이 하는 것 같고 부루마블 하는 것 같고 좀 그런 느낌 나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So it's quite fun for me to pay in cash whenever I'm traveling. Not only in Europe, but some other places as well. 일본 같은 경우에도 몇년 전만 해도 다 웬만하면 현금으로 냈었던 것 같은데, I think things has changed in Japan as well. I just went there last year and I came to realize that they don't really accept cash. Not many of places accept cash. 그래서 뭐그 페이로 많이 결제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뭐 많이 바뀌고 있기는 합니다.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저는 지갑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다른 회사를 방문하려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현금 당연히 가지고 다니고요. 5만 원 이하 정도입니다. 썸머님 현금 부자시군요. 부럽부럽이라고 해주셨습니다. So also we have another morning groover who carries around cash because they need their identification certificate, so they carry their own wallet. These days you can put them in your phone too. 요즘에는 뭐 핸드폰으로도 신분증 이제 넣어 다닐 수 있죠. 진짜 이 지갑에 예전에는 막 지갑 선물하고 이런 게 많았는데 요즘에는 지갑 선물해주면은 이걸 내가 쓸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Do people even like buy wallets for other people as a gift these days? 아직까지는 근데 지금 모닝그루버들 얘기만 보면은 지갑을 들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나 많으시긴 하네요. 5만 원 정도 가지고 다니신다고. 도대체 현금을 들고 가면 어디 할인을 해주지? At gas stations, do you get any discounts? I'm not so sure. But it's quite fun getting to know you guys like this. 여러분들, 지갑에 현금을 가지고 다니시나요? 가지고 다니시지 않나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에 요금이 부과되는 문자번호 #1013으로 남겨주세요. And I will carrying on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regarding today's question.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All right, Morning Groovers, let's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Nick Jonas, Jealous.

0: So it looks like I'm receiving more answers regarding today's question, whether you guys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And we have an answer from 2230, also known as KH Morning Groover. 땅땡페이 생기고 나서는 현금을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모바일 신분증 생기고 나서는 지갑 자체를 안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Ever since 땡땡페이 came out, I don't think I have carried any cash around. And ever since mobile IDs became a thing, I haven't been carrying a wallet at all. I know, right? So it really gets me thinking, okay, is giving wallet as a gift a really good gift? Is that something really necessary for people?
1: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갑 선물 같은 거 뭐 가족이나 뭐 가까운 지인한테 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지갑 선물해주면 좋아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Like, will people really like it?
0: Is it an ideal gift to give wallet to someone?
1: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도 안 가지고 다니시니까.
0: And for sure, it's really convenient. You feel so carefree. And even though you're the type of a person who would like to carry a little bit of cash, still, you might not carry your wallet.
1: 현금을 가지고 다닌다고 한들 그냥 차 어디 안에다가 두거나 그러시지 그것 때문에 막 지갑을 들고 다니시 않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0: 서비 모닝 그룹어, 저는 현금을 가지고 다녀요. 근데 거의 로또 살 때만 써요. Absolutely, we need cash for that.
1: 근데 요즘에 이것도 계좌이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 구매도 가능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되고 막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0: So yeah, these days there are a variety of ways for you to buy lotteries, not just by cash. So I don't think cash is the only way anymore these days.
1: 근데 또 이게 현금으로 사는 맛이 있어요. 그 영수증 칭칭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 가끔 사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종이 한 장짜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막 저는 이런 상상을 살 때는 가끔씩 해요. 근데 이 꼬깃꼬깃한 종이를 들고 가면 과연 믿어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0: You know, it makes me go through all these kind of imagination and I would wonder if I really win this lottery. Will they accept this piece of paper that proves that I won the lottery?
1: 기껏 이 종이 한 장? 막 약간 그런 게 있어요.
0: But anyways, 우리 찬이송 모닝그룹어.
2: 굿모닝입니다. 저는 40대 중반이라 그런지 현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저도 보통 10만 원 정도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들다 보니 가끔 돈을 주거나 돈을 내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가끔 현금으로 용돈 주면 다시 주면서 계좌로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세대가 다르긴 합니다.
0: Maybe it's because I'm in my mid-40s, but I feel anxious about cash. Without cash, actually, I usually

carry around 100,000 Korean won myself. As I get older, there are times when I need to give cash or pay for something, so it comes in handy. But even my kids, when I give them pocket money in cash, sometimes they ask me to transfer it to their accounts instead. 그러니까 이 현금이 귀찮거든요. 이거를 막 지갑도 가뜩이나 없는데 괜히 현금 받으면 좋으면서도 그냥 차라리 계좌 이체해주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수 있거든요. But don't we need cash when you think about it? 뭐 갑자기 이제 뭐 결혼식에 간다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현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Yeah, especially in my age, a lot of people around me get married. 제 주변에는 제가 30대 미드 서티다 보니까 주변에 결혼하는 친구들, 지인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현금은 항상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Isn't it so inconvenient having to withdraw your cash every single time you have an event like that? 뭐 경조사 이럴 때는 무조건 다 현금으로 또 하긴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말고는 있나? 그래서 지갑은 필요한가? 뭐더 생각을 해보게 되기는 합니다. This is fun. 여러분들 계속 알려주시겠습니까? 지갑에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들고 다니지 않으시나요? 문자번호 샵1013으로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신청곡도 보내주세요. Do you carry cash in your wallet or not? 뭔가 항상 플랜 B가 있을 것 같은 우리 여 감독님께서는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아, 안 들고 다니세요? 오, 아, 하긴 기술 감독님이시니까 모든 게다 이제 기계화가 된 거라서 현금을 취급을 안 하실 수 있겠네. 뭔가 지문, 최신 마크, 모바일 신분증 이런 것만 취급을 하실 것 같아요. 우리 바우니 팀장님은 뭐안 여쭤봐도 안 들고 다니실 것 같고 귀찮은 거 정말 싫어하셔가지고 무조건 핸드폰 하나 이렇게 들고 다니실 것 같은 느낌이에요. 효율성 이런 거를 참 좋아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안 물어봐도 다 답을 아는 것들이 세상에는 있습니다. 어쨌든 Anyways, Morning Givers, it's time for a song break. This is Amy Winehouse, Rehab.

So during the song break, I had another glance at my wallet, and it seems like I also have a lot of coins too. 아, 이게 종이 현금은 오케이인데, 이거, 짤랑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예, 저왜 이렇게 동전도 많죠? 이게 현금을 최근에 써서 그런지, 이 소리 들리시죠? 와, 이 동전만 해도 벌써 몇천 원은 될것 같은데. So, if you are the type of a person who carry around cash, what do you guys do with these coins? 요즘에는요, 이 동전을 가지고 응원에 가도,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는다고. 정해진 시간에 이거를 계좌이체를 해준다라고 들었어요. So even though you want to transfer this coin to your account, you need to arrive to the bank at a certain time and date. 이게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 때나 막 동전 들고 와가지고 바꿔주십시오 이러면은 this is not the time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 correct me if I'm wrong. 요즘엔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혹시 뭐 제가 잘못된 정보를 얘기를 하고 있다면 알려주세요. But anyways, 우리 무늬무늬 줄무늬모닝 그룹어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everyone. Hello, 줄무늬모닝 그룹어. Welcome to morning groove. 아, 계속해서 우리 현금 얘기 좀 해볼까요? 얘기만 해도 점점 돈이 쌓여가는 기분, 모두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Okay, 우리 Kim's fan 모닝 그룹어. 카드를 쓰면 내역이 추적되는 업태가 있어서 충분한 현금을 갖고 다닙니다. 오. Yeah, I guess so. If you pay by cash, you don't get to leave any records. 기록을 안 남길 일이 딱히 뭐가 있을까요? 근데 요즘에는 현금 영수증 또 하니까 그러면 또 기록이 또다 남잖아요. 그죠? 뭐 그럴 만한 일이 있으시겠죠? 우리 펭귄 킬러 모닝 그룹어 스웨덴 출장을 갔을 때 현금 하나도 안 썼어요. 스위디시 페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Oh, wow. So I did talk about how, you know, it's quite fun and how it's an interesting experience to use cash when you go abroad. But according to Penguin Killer Morning Groover, they didn't pay a single cash when they were in Sweden for a business trip. 요즘에는 그쪽도 페이를 쓰는군요. So I guess it's quite different, even though it's all Europe. You know, it really depends on the country, right? 같은 유럽이어도 나라별로 확실히 다른 것 같기는 하네요. 우리 호박맨 모닝그룹업께서는요, 현금 쓸 일이 없네요. 쓸 일이 생겨도 계좌이체가 가능하니 굳이 현금을 갖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근데 추석에는 용돈 드리려면 현금 챙겨야겠죠? 라고 해주셨습니다. Oh, that's right. If you want to give some allowances to your parents or, I don't know, to your children, you might as well just withdraw some cash. 근데 이 추석 시즌이나 설날 시즌에 은행 가가지고 신권 발행하는 이런 문화도 요즘에 되게 없어진 것 같지 않나요? 그쵸? 굳이 이제 현금으로 잘안 주고 계좌이체를 하는 게 일상화가 되다 보니까, 근데 이왕 받으면 또 신권이 기분 좋으니까 꼭 신권으로 이렇게 바꾸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전만큼은 없어진 것 같다. 우리 해피라이프 모닝그룹어, 저는 아직도 현금이 없으면 좀 불안하고 허전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확인을 해보니 13만 5천 원 들어있네요. 오, 남편은 골프 치러 갈때꼭 현금 가져가요. Oh my gosh, that's right. I've been golfing for a long, long time. So yeah, it reminded me for sure you need cash when it comes to golf. 골프는 아직도 무조건 현금, 캐디피 이런 거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맞아요. 골프 칠때 현금 무조건 필요하죠. 13만 5천 원, 전 16만 원. 제가 좀더 많네요. 자, 썸머를 능가하시는 분 계실까요? Is there anyone who carries more cash than summer? 썸머보다 더 많은 현금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들, 금액까지 알려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무슨 경매하는 것도 아니고. 자, 16만 원 있나요? Someone over 16만 원? Let me know, let me know. 거기 17만 원? 18만 원? 아침부터 너무 돈 얘기한다.

0: upgrade your daily routine every morning 7 to 9 a.m. with Morning Brew.
1: Yes, yes, yes. You are listening to Morning Groove, and I am your host, Summer. We're currently broadcasting live in the studio. How exciting is that? 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Morning Groove입니다. It is another hour of Morning Groove, everyone. So come on in. It is never too late to listen to Morning Groove. TBS EFM 유튜브 채널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 참여 가능하십니다. So come on in on our viewable radio. On our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그리고 계속해서 사연과 신청곡 여러분들 보내시면 소개해드릴게요. 문자번호 #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번호로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Just like 0325 our new morning groover 용기를 내어가지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주신 우리 새싹 new morning groover 0325 morning groover. Hello, 반갑습니다. Welcome to the program. 14년 만에 경단녀를 탈출하고요. 6개월째 직장 다니고 있어요. 늘 비상금 5만 원은 넣어 다니는 것 같아요. After a 14-year career break, I finally landed a job and have been working for 6 months now. I always seem to keep an emergency 50,000 Korean won bill in my bag though. Well, first of all, congratulations! 정말 축하드립니다. 14년 만에 경단 되셨다가 6개월째 직장을 또 착실하게 다니고 계신 032 모닝 그룹어 너무 대단하시고 그 공백 기간 이후에 이렇게 또 커리어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 용기도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이런 거를 보면은요. 마음 먹어서 안 되는 일은 없는 건가 싶기도 해요. 그쵸? 쉽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Maybe it wasn't easy at all. But then you have decided, you have determined to start your career again after 14 years and you made it. Look at you. 정말 대단하시고 축하드리고 비상금 5만 원은 또 들고 다니신다고. 5만 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썸머만큼의 많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는 분은 나오시지 않으셨어요. Yeah, nobody exceeded the amount of cash that I carry. I feel so rich right now. 갑자기 부자 된 느낌, 일시적으로. 저보다 현금 많이 들고 계신 분 계세요? 16만 원보다 더 많은 현금 들고 계시는 분, 들고 다니시는 분. 여러분들은 현금을 들고 다니시나요? 여러분들 돈 안 뺏어요. 그냥 수요조사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Do you carry cash inside your wallet or not? Let me know. 우리 조국 모닝 그룹어 굿모닝입니다. 저는 지갑은 가지고 다니지를 않아서 현금도 안 가지고 다니는 일상이 오래되었네요. 요새는 지갑도 가끔씩 어디다가 두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날 때가 많아서 가끔씩 보물찾기처럼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닙니다. 아주 가끔 지갑을 가져갈 때에는 지인들 모임 때 그리고 지인 자녀들 용돈 줄 일이 있을 때만 가끔 휴대합니다. So our 배송반장님 almost never carries around his wallet, so sometimes he forgets where he left his wallet. 그럴 정도로 지갑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거죠. I mean, like, if you have to go outside all day long, honestly, the only thing that we would take was our phone, right? 핸드폰 하나면 솔직히 뭐, 그 어떤 거 들고 갈 필요가 없기는 해요, 사실. 모든 게 다 이 안에 있으네. 하지만, 이거를 이제 잃어버리는 순간, 이제 정말 멘붕인 거죠. 그만큼 이렇게 핸드폰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기는 했어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업께서도 이렇게 현금을 잘 안 들고 다니시니까. So do you not leave any amount of cash inside your car either? 보통 이렇게 현금을 안 들고 다니시면 차에도 좀 놔두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 제 친구는 차에 현금이 100만 원이 있더라고요. 차에 현금을 많이 놔두고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뭐 이쪽에서 받은 봉투 뭐 이렇게 뭐 여기저기서 막 받은 것들을 모아서 보니 한 100만 원 정도 있다고. 그래서 발레 파킹 할 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혹시 모르니까. Never reveal that information either. 절대 이런 정보를 누출해서는 안 되겠죠. 제가 누출해 버렸네. 어떤 차인지 모르시잖아요. Morning Groovers. So continue to let me know whether you carry cash or not inside your wallet. 저희는요, 2부에 준비된 코너가 있어요. We have a segment prepared for the second hour of Morning Groove, which is Lyrics Gone Wrong. 오늘 또 저희 출연자 부캐죠. 사실은 가사 읽어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We're gonna have a listen to Michael Jackson, Wannabe Starting Something.

It's time for lyrics gone wrong, everyone. 가사가 조금 이상해요. 코너 돌아왔습니다.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also known as our special guest. 우리 새빵 모닝 그룹업께서 굿모닝 출첵합니다. 오늘은 어떤 부캐가 나올지 두근두근하네요. 모두 한 주의 시작, 파이팅입니다.

맞아요. 그 가사 낭독을 잘 들어주시고, 아, 이 노래, 이거 그거네 하고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gues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our special guest or maybe my alter ego. Okay? 문자번호 샵1013으로 정답 보내실 준비해 주시고요. Today's guest will be the one and only 아주 독보적인, 우리나라의 배우시죠. 김혜수 씨가 등장을 하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전 혜선이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너무너무 멋지고, 시원시원하고, stylish하고, she does good acting. You know, she's just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김혜수, the actress, will do the honor to read out the lyrics for all of us. So, listen carefully, everyone. 낮에는 따스러운 인간적인 여자, 커피 한 잔에 여유를 아는 그런 품격 있는 여자,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가 나야. 아, 이거 왜 이래? 새삼스럽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데까지 가볼까?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난 이대 나온 여자 이대 스타일. 오빤 강남스타일. 정숙해 보이지만 놀땐또 노는 여자. 그런 게 바로 나야. 어디 한번 따라와 볼 테지?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헤이. 그래 바로 너. 아,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바로 너. 지금부터 갈 때까지 가볼까? 나, 이대 나온 여자야. 오빤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난 신촌 스타일, 강남 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이대 나온 여자야. 그냥 난데, 여러분들. So that was, believe it or not, actress 김혜수 언니. 컨디션이 뭐 좋고 안 좋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아는 김혜수 씨와 매칭이 될수 있고 안될수 있는데요. I guess she was, you know, having a little bit of down condition. But anyway, 우리 하진모닝 그룹께서, Oh my god, 김혜수다! 굿모닝입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김혜수 씨 오셨다가 금방 가셨어요. Did you guys catch the lyrics? 여러분들 가사 한번 잘 귀담아 들으셨나요? If you did, you will be able to send me the answer, the right answer. 아마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거를, 그냥 제가 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걸 읽으면서, 나 이대 나온 여자야 하면서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대가 그 이대 옆에 아현역인가요? 그쵸? 아현역이 맞나? 그래서 그쪽 동네를 막 얘기를 하려다가 그 동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혼자 머릿속이 엄청 꼬였었어요. But anyways, that was the song read by 김혜수 모닝그루버. 우리 김혜수 모닝그루버시거든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이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So try to come up with the answer while we have a listen to a song. Let's go!

All right, so the song that we just listened to was the answer for today's quiz.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싸이의 강남 스타일. Can you guys believe that this song came out 12 years ago already? 벌써 이 노래가 나온 지 12년이나 지났었어요. 시간이 진짜 이때만 해도 막 뉴스에 나와가지고 막뭐 유튜브 최다 뷰가 나왔다는 둥막전 세계가 막 이거에 미쳤다는 둥 했는데 벌써 이게 12년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BTS 등장하고 제니 등장하고 And our K-pop stars are just doing it up, everyone. 우리 초등학교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알아나요? BTS, 뭐 리센느 등등 전에는 이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있었다고요. Alright, so our morning goobers who are so smart and clever and quick, they made an effort to send in the answer, and I'm just so grateful. 우리 신규 모닝 그룹어신데요. 7222 모닝 그룹어, 싸이의 강남 스타일. 크크. 처음에는 변진섭의 희망사항인 줄이라고 해주셨어요. Actually, this song would have matched perfectly with 김혜수's voice. 청바지가 잘 어울리는 나 같은 여자? 왜 이래 이거?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무장 다 이대 나온 여자로 통일이 되긴 하지만 이것도 꽤나 어울렸겠네요. 좋습니다.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룹어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싸이의 강남스타일. 노래 가사에 정답이 있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해주셨습니다. Obviously, I mean this quiz is so much easier for you to guess. 여기 정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whichever quiz that we give out on our show. They are not difficult at all. 여러분들, 저희가 드리는 퀴즈는 다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난이도 생각해가지고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 9153 모닝그룹어 정답 강남스타일. 격하게 선물 받고 싶어요. I wanna receive a gift. The answer is 강남스타일. 아, 어떡해. 마음이 진짜 애로우고 막 아파오고 막 지금 고통스러워 미치겠는데요. 여러분들, TBS가 지금 잘 나가가지고 이렇게 생방송을 하는 입장이 아니어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진짜 다 뿌리고 싶은데 저희가 We just have nothing here. 아우, 정말 물한 방울도 안 나오는 TBS거든요, 여러분들. The water fountain broke. We don't get to drink free water here anymore. We just have nothing. 지푸라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어떡해요. 너무 죄송하고 참 뻔뻔하죠. 하지만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마음 같아서는 정말 따뜻한 커피와 이런 거 드리고 싶겠지만 머지않아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로 열심히 방송하면서 그날만을 꼭 기다리고 그날이 돌아오면 여러분들에게 선물 보따리 마구마구 들고 산타클로스처럼 돌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딱 크리스마스 언저리에 그런 시즌이 왔으면 좋겠는데, hopefully someday near in the future. I am so sorry, but thank you always. Happy Life Morning Group. Well, today's guest is Kim Hae-soo. So easy! 싸이 강남 스타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Happy Life Morning Group처럼 유쾌하게 정답을 맞춰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최고이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악덕사장이네요. 열정페이잖아요. I always call you guys part-timers, which is 알바생 in Korean, and this is basically an 알바생 not being paid, but I just really, really feel grateful to you guys. 여러분들의 사랑과 서포트 때문에 더 악덕사장이 되고 있는 썸머인데요. Anyways, did you guys watch that series from Ku Teng Play? 그 불륜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에 김혜수 언니가 연기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 드라마를 올해 본 드라마 중에서 아마 제일 재밌게 본 드라마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쿠팅플레이에서 제가 봤는데, I was just impressed by actress Kim Hae-soo's acting over there. Actually, all of the actors over there. 모든 배우가 다 연기를 잘하고, 정말 볼 때마다, Oh my gosh! 이러면서 진짜 리액션을 하면서 보게 되는, 몰입도가 굉장히 높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감명 깊게 봐서, You know, it kind of gave me an inspiration to pull off Kim Hae-soo as my own alter ego. 제가 몇 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누구께? 우리 DJ 바, 박원희 팀장님께. 보실지 안 보실지는 모르시겠지만, 요즘 정말 몸이 한 다섯 개도 모자랄 정도로 바쁘세요. But anyways, morning groovers, I highly recommend. 혜수 언니 거기 스타일 구경하는 것도 되게 재밌고, It's so interesting to see her dress styles in that drama scene. 굉장히 찰떡같이 소화를 너무 잘 해내셔가지고, 진짜 김혜수는 김혜수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But yeah, that was the quiz, morning groovers. 또 다음번에는 어떤 부캐가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 If you want to request any special alter ego or our special guest on our show, give it a try.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뭐 이런 부캐 원해요 싶은 거 있으면 문자번호 #1013으로 보내주세요. 한번 열심히 섭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try our best to cast that special guest or alter ego. 7222, our new morning groover who sent in the answer, sent another message. They said, You don't need to say sorry. We really appreciate every morning within your energy. It feels like the present. Oh, thank you. Oh, 너무 감동이다, 진짜. 그냥 제 목소리로 이렇게 방송해주는 것 자체가 선물이라고 말을 이렇게 좀 따뜻하고 예쁘게 해주셨는데, 이 맛에 더 열심히 살고, 여러분들이 저를 키우는 겁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항상 그렇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Okay, let's change our mood a little bit. 괜히 또 TBS 물안 나오는 얘기해서 우울해져가지고 여러분들 좀 신나는 노래 띄워드릴게요. 뭐 들을까요? This is Big Bang. Wow! Fantastic, baby!

It is the 14th of September, Monday morning, everyone. This is Summer, ready to guide you through today's weather forecast. This week, we can expect typical autumn weather with significant temperature swings between day and night. Today's central regions will feel relatively cool, while parts of the south will see some lingering late summer heat. Mornings and evenings may feel like fall, but daytime temperatures in some southern areas will climb above 30 degrees Celsius. The temperature difference between morning and afternoon is expected to be quite large at around 10 to 15 degrees. During the day, temperatures will rise to 27 degrees in Seoul and 26 degrees in Daejeon. In the south, Gwangju and Busan will reach 29 degrees and Daegu will climb to 30 degrees Celsius. With fewer clouds and warmer conditions in the south, the UV index will be very high today, so make sure to protect yourself from the strong autumn sunshine. Current temperature outside of our Sangam studio, it is 21.4 degrees Celsius. That is it for today's weather. Hope you have a great day ahead. And back to you guys, our lovely morning groovers. 늘 매일 아침 열정페이로 알바하시느라고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신 우리 모닝 그루버들. Benny says hello. Benny께서 출첵 문자 보내셨네요.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Benny. 우리 고양이 CSI 모닝 그루버. 안녕하세요. 어제는 안양천을 뛰면서 쓰레기 줍줍했어요. Wow, you have picked up some rubbish while you went out for a run yesterday. 그러게요. 그냥 뛰는 거 플러스 이렇게 또 쓰레기 줍줍까지 좋은 일만도 하시는 우리 모범을 항상 보여주시고 계신 우리 모닝그루버들, 고양이 CSI 모닝그루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또 하루 마무리를 뿌듯하게 하셨을까요? It feels great after doing these kind of activities, right? It feels great just about the fact that you have went out for a run, you have sweated all over, but at the same time, you did something good. 또 잘한 일.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모으다 보면은 굉장히 하루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알차지고 이런 기분이 들어요. 그쵸? 근데 이 쓰레기 줍는 거 말인데, 저도 가끔씩 쓰레기 보이면은 줍거든요? 참, I thought that some people have really creative way of throwing out their trash on the street. 그러니까 뭔가 쓰레기통이 많이 없잖아요. We don't get to find that many rubbish cans or trash cans here in Seoul.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맞아요. 쓰레기통이 없는 건 사실인데 그 뭔가 이렇게 구멍 같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딱 맞는 그 플라스틱 컵을 이렇게 쑤셔 넣어가지고 쓰레기를 버린다던가 그러니까 절대 바닥에다가 에이 이러면서 버리진 않아요. 어디 구멍 같은 데다가 껴가지고 버리는 거죠. 근데 that is still the same. That is littering too. 그것도 쓰레기를 결국에는 버리는 행위인 거잖아요. 근데 땅바닥에 버릴 바에는 뭐 어디 이제 벽돌 같은 데다가 이제 꽂아놓다든지 뭔가 그런 식으로 쓰레기들을 버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횡단보도에 봉 같은 게 있잖아요. 거기 위에다가 딱 컵 같은 거 올려놓고 아 그러면 안 돼요. 네. That's all littering. That's not you being a better person at all. 그렇다고 조금 더 낫는 쓰레기 버리기 행위가 아닌 거기 때문에 참 줍다 보면은 웃음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Marco Polo says 다음 주 추석이에요. 이번 주만 참으면 연휴입니다. Fighting! So obviously, we are looking forward to that long vacation for Chuseok holiday next week. 벌써 다음 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it feels just about right. The weather is getting cooler, so obviously it is time for Chuseok holiday. 우리가 합법적으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배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모든 일은 다 추석 다음에 이렇게 미룰 수 있는 절호의 chance. So you must be all busy getting things done right before the Chuseok holiday. 뭐 끝낼 일들은 항상 뭐 연휴 전에 마무리를 하고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또 이번 주 알차게 바쁘게 보내셔야겠어요. 우리 스치는 바람 모닝 그룹께서 This is regarding MG Q&A question where I asked you guys if you carry cash inside your wallet or not.

스치는 바람님께서 썸머님의 한마디에 모두 오늘 지갑에 얼마 있는지 뒤적뒤적 하는 모습이 떠오르니 유쾌하네요. 다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So yeah, it feels quite cute actually to picture those people listening, you know, to check out their wallet to see and check how much cash that they carry inside their wallet.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귀여우세요. 어? 나 진짜 현금 얼마나 가지고 다니지? 가만히 있어보자 이러면서 아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요즘은 늘 크크크 말투라고 또 놀림 받았잖아요 제가 진짜 가만히 있어보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게뭐 그렇대요 아니 뭐 이게 왜 그쵸? 가만히 있어보라고요 내가 한번 찾겠다고요 현금 Stay still. I don't know why Korean people say that right before they're about to do something. 가만히 있어보자 is basically like okay stay still. 그러니까 다 방해하지 마나 지금 뭐할 거야 I need some time to think. 뭐 이런 건가? 어쨌든 이게 입에 배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은 어디서 밥을 먹어야 잘 먹었던 소문이 날까나. 소문나는 거 좋아하고. 좋습니다. Morning, 그루버들. We're gonna now take a song break. This is CeeLo Green, Forget You.

The song that we listened to after Forget You by CeeLo Green was B.O.B. featuring Bruno Mars and Nothing on You. 박재범님께서 또 리메이크 버전 만들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That was the song afterwards. 우리 새빵 모닝그룹업계에서 썸머피디님 존재 자체가 선물이죠. 아, 너무 감사합니다. This message really makes my day.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이렇게 예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How can someone think so beautifully like this? And just say words that are so beautiful like this.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말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내가 하는 말이 곧 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새빵 모닝그룹에서는 평소에도 이렇게 아름답게 말씀하시나 봐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존재도 제 선물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I actually felt really delighted on my way to work today. 오늘 아침에도 저는 콧노래 부르면서 또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 나눌까 이런 생각으로 출근을 했는데 I hope you are starting your week the same way too. I know that you don't want to work. I know that you want to rest. I know that you want to go somewhere and just, you know, have some vacation and everything. But in reality, we just gotta go where we gotta go. 그런 와중에 또 이렇게 콧노래 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좋아진 날씨도 느끼고 하다 보면은 꽤나 그냥 버틸 수 있는 한 주가 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If you put yourself in a good mood, I am pretty sure that you can get through this week without any difficulties, Morning Groovers. So don't forget, and I will be here for you every Monday, Wednesday, and Friday. 뭐 매일 같이 있어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월수금 생방송으로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출근길 제가 즐겁게 해드릴 테니까 너무 또 아침에 기분 나쁘게 하루 시작하시지 마시고 즐겁게 즐거운 마음가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 really want to recommend you to just get out there these days. 뭐 달리기, 뭐 자전거, 걷기 다 좋은 것 같아요. 요즘 진짜 이 날씨 언제 또 우리가 트렌치코트 꺼내 입고 막 패딩 꺼내 입고 이런 날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So we always have to be prepared. 추우면 나가기 싫잖아요, 여러분들.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Now is the chance. Go camping like 체육부장님. Go out for bicycle riding just like I did. 너무 좋던데요? 저 진짜 자전거 고수가 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어찌나 이렇게 뿌듯한지. So about a month ago, I wasn't able to ride bicycles on the down slopes. 그러니까 내리막길에 자전거를 못 탔었어요. 제가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미드 서티인데 자전거를 잘못탄제 자신이었어요, 여러분들. 근데 요즘에는 막 사이길도 막 이렇게 다니고 여유 있게 막 경치도 좀 구경을 하면서 자전거를 탈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제서야요. 아마 듣고 계신 우리 초등학생 모닝그루버께서 난잘 타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많은 초등학생 여러분들이 저를 추월해 가더라고요. 느려가지고. But that is me just enjoying my slow speed while riding a bicycle. 어쨌든요, 여러분들, 아름다운 날들, 아름다운 나날들 많이 즐기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Probably it is time for me to wrap up the show.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Morning Groove today. Follow us on Instagram. It is morninggroove.tbs. 다시 보기, 다시 듣기 원하시면, go visit our channel, TBS EFM, and also another channel, TBS EFM Morning Groove. We have two channels where I upload reruns, Morning Groovers. Don't forget to subscribe. 조회수가 한 영상은 2000이나 찍었더라고요.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It is time for me to groove out now with a final song by Ray. Where is my husband? 남편 어딨어? This has been Summer Lee. Have a wonderful day. Goodbye, Morning Groovers.